0: 毋过信号也欠黄，怎嘛欠黄？伊才去放假开啊，伊都得加怎嘛欠多？毋过信一些给了，给信只拖欠多，还给挂点个鬼，过来嘛个干嘛？得挂点过来嘛花个干嘛？阿妈做什么？阿妈做什么？干嘛做过什么？人家一个放假，他们在哪个干嘛多？但是阿放假人家比，已经阿放假了，给我沟通看看，怎嘛给？沙尘啊啊搞困啊！俺家挂沙尘，阿弟沙尘过来嘛个干嘛？沙尘啊挂那个阿妈做什么？给阿姑给，给阿姑给，我给那个海关地方叫过来放假。阿等过来放假了没？但阿姐姐，也是归转阿东阿拖啊！沙尘啊嗯，沙尘啊啥子拖？这是归转阿拖搞，集团集团第一，也唔就嘛阿行过了，阿本个话行过了。这台本个吧，阿做五家家，加五家内，做我家家搞我家耶稣，家家搞我家阿家搞我家神灯，干这团那个帮个，得怎么看到？也给也给阿里，过来嘛这团个干嘛提起？也挂点个鬼米，阿米米这个帮个开，我下头怎么挂？阿米米米这个阿个帮个，马过来干，马过来干我呀，阿我等个鬼阿做阿做新阿米。Mtempa kokobengang Hangula Yesu Kristu Hangula Yesu Kristu ng Yesu Kristu yang Yang ata Yesu Kristu atung ngatwa a Gochigang hengele Kechi chigi ngatwa Chingwa kang achawa Lajin ng Yesu Kristu atu ngatwa a Atwa kokobengang Taban nga adubin chia Yesu Kristu Ntwa kasinga wangere ka anduka chipangka dendule他看顶多了，看他看这团那个帮个，也是也是跟这团个那个几个帮个，有个笑话，那管家讲，啊，把现在的安，阿本那把阿行过了，阿妈帮给了通车，阿妈帮给了那把去过看的，空阿本那把阿行过了，阿个本那阿帮给了耶稣，可是帮给了撒旦，看那个多帮个，后来进来个阿瓜撒过了，阿本那把安迪比。嗯去帮给了群里 off on TV 帮给了沙滩上里还哪个哼搞我过沙干嘛过沙过不去过去过去通家通家过帮个我帮了 on TV 去帮给了耶稣基督群里你耶稣基督要哪托啊过去给干嘛去尽管去安个尽管的也可以养的那个开地，唔公公看咋个看吧？大概肯定个有，你咪搞个什么？也搞个什么么的？尽管我，咪过来搞一个嘛。但我弄那个工资团的，哎，这些那个过啥？那个牙托呀，那个牙托臭啊，改牙托臭啊，那个牙托闷呢？某某尽管看多，也学过行，有个管今天也学过行，有个那 problem 嘛？Tak aci ci, koko bengkang. Bagang nga orang kaku, ah. Panggela, Yesu Kristu ngay. Yesu Kristu ang yakun ngay ngatwa ah. Yesu Kristu, waprondom kukwasa. Tak laga ang mumwene. Mumwene atu hong pangga, panggela tungca. Tam kasambing bilagi kwa mo, mga pangga panggela tungca. Panggela tung ngay. Mga panggela njambi, leko satana. Apa yang bawa hanggula? Satan open jambi. Tapi Yesus Kristus itu ngah ah. Kau cakap ngah tua si tua kiang. Si tua kiang. Ya ke si anda, tak ke kiti. Ya mencuba kuasa ni, tak masih Yesus Kristus ke kuasa. Mungkin apa sih? Ya mencu. Mak aku kau bingkai. Ah hanggula. Ya mencuba hanggula kau bingkai.Ama angkula Yesus Kristu ye wang ngak tua kau. Dia ama angkula satan wang kung kau. Satana wang kamu. Gua cikam ke sa. Hiceng kwa anda keo. Gele ke ci. He satana ke ka. Mungkin sa bibi lagi kwa mu. Di gue satana wang kamu. Mutuma Yesu. Yesu wang. Yesu wang tumamu. Te da kamu hatuma satan. Satana kung wang kamu.我这个是这个给公爹说过，真夸张。包括阿丹布拉， 예수 그리스도 내 여왕 야왕 악토 악토 흥 흥나 사단의 군주 와가 미소 고생 막 그거 보는 강 덤블라리장 무리장 야 소나 아까 한글라 무자편 나 아빠가 또 오가생 찍가와 아 강구반 무신 거기 군주 찍강와 와와와와 가만은 토아가감가 악토가 아니다 그럼 또 악토 그러나 광고지가 아니지 과칸다 뭔가 빵가 다겠나 답답한 칸다 그거 신해 꼴레마게 가마 내가 막 또 심이 나고 사다 거기 누구 나냐 답감 내가 거기 아 맞다게 심이 그가에 잡고 빵가 가야 지가 꼴 빵가 아 그만 그렇게 진짜 꼴 빵가 미치 그 간다 묻지마 막은 빠삼티 고고민 씨가 샤리장 리장 예수기도 안 나타 야둥아 답변가 봤지 무진 아마야 한글아야 장글아 예수네 무작가 무장가 무작가 인가 가고 있게 가고 있게 진짜 무작가 남 장글아 예수기준네 고분강 아메 무작분디라 잠 좀 봐 안주안주야 아 과코 고분강 아게 큰가 반주 이게 용간 저기 샥 가지고 아픈 거이 아까 관주 된가 건지 또 받는 거지 방개라 통짜 몸을 통짜 그 와과 산주 몸 간주 앞방개라 아이고 방개라 샀다 나가 또 앞방가 몸 이제 꿈까네 이제 또 꿈까자 다 관주 또 까간 까고 이제 까에 샀다 나가 까까 건주 까 예수 이제 또 이제 까우시시 오픈 이제 까우시고 샀다 오주 오픈 이제 까우시고 까우시고 아 진과 캉 나가 끊딩가 뭐 방가지 간 숨다 보니까 막향 나가 크디 얌주모 과사야 담아 싱글 막향 감 콘데 고치 토아이게 고잉길이 길이 강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 토아 나와강 안다 고치가 그 타반미 내가 개강 요게 타반다 오플블로 개와나 오보야 저거 저거 콘 오보야 양다 가서 저거 콘야 아직 그거 보는 강 한글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도 끝나봐. 무자 아고강. 무베스기 사안용가. 나자 예수께도 과거시도 아까고. 과거시도 좀 나고 시민 망가나. 아멘.
1: 에스카.

0: 지난 코스요리후 하브람 징만에 승카고 관절을 두고 데려와 잡는 게 걸과 강권효 강권효의 관절을 잡는 게 걸과 주인공을 콩칠까 꼴리케 관절에 쌍크나 발라주려고 치여 코스 들어봤자는 게 걷고 보란 화룡을 콩친만 롱파스의 광 프로슬라치아나 구나보라의 광 뒤에 보라를 파스야 허리 보났자네 차가중에 이끌리들의 바람진만 앞가를 쪼보라의 광 탈골만게 보라주려 쳐서하네 꿍나보라 들어봤자는 게 걷고 샌드롤란이 구나던 화룡을 파스 나보라만게 보라 불러가고 치고 브레이크 크로스 우자보라로 코스야 들어가서는 아까를 쪼보라의 광단 화룡 파스 주위 제프라치만아 쥐어보라도 코치야 레니쿤나 개광전에 오자는 개광과 잉원의 총을 불러댔네 제파진만 더블리 코치와 허위땅 코징 주하게 앞바세우나 코치야 레니쿤나의 광 슈트가슴이 코치 가슴 까고 이불라 버시 찌그컴은 그에게 광전에 뒤가 꼬리쿤나 들어봤자는 개광과 그갈치아나 과침 중하게 앞바세하구나 좌악흥나 불렀댔네 응화를 클릭쇼칭 힐리코나테는 망개가보강 어후에 환타스키 관대로 바쌍게 꺼불하고 치아 프로슬라칭나나 낭화로 굽바시나 트렁군하게 파악마 다른은 지나나 원하불하게 광하부에 과침 중하게 앞바세하구나 낭화를 클릭쇼 힐리코나테는 바쌍게 걸꼬만 개아래 맞고댔네 잉화를 정말 불하게 광고 씨와게 광 버글럼 미글사네 치불라 완투게 관대네 아래 방매가 팀투 자민이 기하구나 서버파프 현올리구나 들어가자 문기에 컸고 시원투나 흔히자 조금미 김찬아 노저노저 관대네 암부포티에 기광 브래드리 크로스 드라윈 기광 올리구나 빌라가자 친만아 자치두아 볼라게 관대네 우치아 볼라로 코치아 헤뉴쿠나 기광 코시 땅화라 총을 불라 광불라 기능은 기라는 코프와 치두가 쓴게 볼 포지션 그린포스터 퍼센트에게 구치고한게 코스네이션 47인게 콜레네로 가림훈한가 치트가서 이블락방구 코앗댔네 쇼레 통하거나 남은게 블락블락을 우시와 개콜레네로 가림훈한 지원에 합쳐 아쿠아트야 블락방 그투업댔네 황화라고 투위 코스터 몰리코나들의 몰래케 지문 아쿠아트야 블락기구 하나 맞춰니 큐왕 에이초카드가 움쩐네 몰래케 취재원아 블락방 못봤을까 블락방드네 방진문아 아쿠아 블락방드네 대기하고 나타내 왔다는 게 걷고 야 코스요의 광 아 코스요의 광 예전에 눈에 젖혔는 게 광 불안만 내가 못했네 아스 이불안만 깎게 해라 나 걷고 하게 광전의 코스 김천의 와 불안천의 와광 낭화를 펼쳐 왔다 치트가 승리 우수를 천천히 치지 넘쳐 넘쳐 광 그러면 갈란지스 박수 슈트나 노트노트 드네버창 게이컬프 김트리 경화 태기광 중화 이체라 드네버창 게이컬프로 망기 코시볼랑나 워크와 세븐틴 옥토바양 스텔리스 게이광 골디네르 소랑 밀포트 게이광 치암 게이컬프로 망기 볼랑 화라보시카 토크나 토크나 볼랑 화라고 통치 헤니훈의 관대는 바짝 무궁한 게 가슴 아파치 이어보라기 광 헤트의 광 코라프라는 마트에 부치어오차네
1: 지금으로 가는 이한 대학 문이 쳐오차기 치어가 원앙가 스파린사 치어마 꿀꿀하게 치카가 과다베 깨끗하게 치 아마 코스가 지금으로 가는 원앙가 넣죠 Ama kosika jibore chemane kwanu husin kara nge kara to ekam kara kara benza kara kam su gwan gati golden kara benza kara kara bore chemane kara kyan si yacha ki on the barman ne chau chau kara bore husin kara jeb and jam ki ama 1212 kyan tang kara kyan ne kya mung ku gati Chemarukano, Guanam Gatino, Golden Eros Kaji, Migal Chemarukanama Kosikam Chuma, Golden Eros Kakomasaki and Chota Ekaris Alfred, the referee, Maham Chemati, Klaminikomasaki, the referee, my Tongurum, come Chemakoma Kosakati, Reverend McClays and Chota Ekaris, the referee, McClays, a Kiadar and Dose, and Senator Chemarukano, Guanam Gatim and their Tamani Totsagi Deafata, Saputana Tamachana, Hawacha Mukukacha. Chemarukano, Golden Eros is up. Amakosi is a tenth is going to be a matter. Oh, but I tell you, Morgan Tay, we can under pull up one sitting up Mazulu Javasa, we can tell Marukano. Abramazul, but what you pull up one sitting for what not to see. Down there it is by Saddam Sukuna United, Sawaka, Tazasa, Okanate, Madden Motorco, Sukuna United, what year it is by 3-2 Sukan, it's a Timothy Motor, look at number the golden there, says our career, Tabanapano, Amakosis, Japan and Milford is a Japan city, Sawakria, Maruma Galaxy, and Orlando Paris, the Japan Quadri, where it's out to me, young Sadri, and the Kukodachi, Japan of 5 Dirt is getting work at the Demon Super United, sir. GS Galaxy, Sawakira, Tabanapan. Foi de dentro dessa pintosica yams no cosa que ainda conta muito com ela vem de terminite o tagite a parte morte quando wanam ka no tava pensa eu que tem que amate bumbela stadium ka ni spread tema de quando golden eras kanga sika Amakos got ever going to give another penalty. Amakos, let's go! Keep him a cat, or whatever, I'm going to go. Amakos got a penalty that was in Kiavana. Twin got a golden arrow score, Kumala Kiantan on a Kipanka. Devon at Indibura, Timon Gugu, Amakos got penalty, Tamaka Kipama. Ataroha, penalty, Amakos, quiet, Timorakanu. Twin there, Dagmanity, also get Timoranamakos got given a penalty that comes to the end of the country of the Kusan Yavana. Amakos got in Utahota. Do you talk about a golden arrow? Maluleke, Timon Fanham Tamati, Osborne Maluleke, Kiana Yellow Katia, Render Meritio Taskitiavanakano, Golden Eros Playama Osborne Maluleke, Timon of Kiana, the Golden Eros Yellow Katia, Timon at Independent Kiavana. Amakosika, Tiamma Timon, keep a Mangarewa, Zizanamas, Mabue, Ham Tamatu Yanka, Tiamma Timon Kwane, keep a Maham Tamati Timon, Texcan, Ham Tamabore Kat Arofa. Fear and Dirt of Minitio Tagitia, Timon Kwano, Golden Eras at Kaikwa, Amakosis at Timon Kwano. The 20th of September, the Tauskate said that there is a Yam Senator, Bedway Prima Shop. Chairman of Townsman Sataman Mokaroka, the number of Timorokano. Golden Eros Cutting, Octavor Cookman Manza, Closing Cargo Yan Cutty, 1212, a target for culture, Tasling here for a Bora Timorokano. Of that copier, Tre Tamara Kamsoiki, June Gio Yellow Katik. Of that copier, Tre Tamara Kamsoiki, June Gio Yellow Katik, Yavanapati.

시도한 것이 오늘 더먹을 볼로 기관 들어봤자는 개컬뿐 세지 재선 오마트의 기관 컬러네로스카리는 차가워 오토네와짱은 개컬뿐 5분나튼 거울 볼라치트의 오프템처럼 자 있는지 개컬뿐 코나 F5이게 구치한 것이 내 컬러네로스카리 기관 들어봤자는 개컬뿐 왕화를 피쳐왔니까 차부 시안의 진만아 42 기관 티블라도 콘치암 대투아 진만아 당구트 예블라도 고파시치 리프 프로슬라 당바라 캐치오치아 기관트네 시터스 백렌 기관 코시 끊이구나 히포르트네 저라 오창은 기관과 토코나 블라고치아 카즈마 아쿠티아 블라 기관 들어봤자는 기관과 증소 라미니 개구나 해골대는 수건이구나 바로 진만아 아쿠티아 예블라 기관 한쪽에 관 들어봤자는 게 꼴꼴 망게 불러당 화나붙이 오콕에 관전에 코스와게 관 돌나 불러기에 관전에 아량망은 앙화를 켜쳐 깔아같은 투어 앙야칫 것은 게 칼데나로사 디펜 클로버그에 불러당 들어봤자는 게 꼴꼴 인화라고 빠시치 헤니쿠네 관 들어봤자는 게 꼴꼴 출라트 공화기 관 바르만 진만아 넘버 11 기관 앙화르고 콘친 예블라드나 스코엔 건게 구나테네가 벤즈블레 고치원 시토레 앙고치 블라드고 콘친 레니구나 들어봤자 응고 꼼제로 짜나 꼬치 세번 마부에게 관전에 트로인게 관 들어봤자 응게 관과게 코스거네 앙화르 태초가 망게 바르만 치안하게 관 아브람스게 풀에 먼지 기관 들어봤자 응게 관과 프로슬라 친구나 레니구나게 관고치 예블라드 콘치야 바르만 프로슬라 앙화르고 티치클 블라게 관 칼리치엔 마나 반쪽에 관 토크나 블라고 치야 앙화르고 자치치 블라 치트가 승리 빠지치 트와스드로 차라게 관 망게 치야 콜덴으로 시카리코나 프레게 크로스 치마나 오나 블라게 관 앙화르 빠시야 플레모니 치마나 고 치야 블라로 코치야 칼리코나 되나 쾌쾌하구나 블라고 마트라 코쇼 콜덴으로 시와테네 42 미니 짱은 게리 클로어 Kitten in Clocka, Quake Pedro Primus, then Clocka, you want. How does Supra Gay came and equal? You want Terrapatan Gagamangan, one of Coach Club, one Jacina, calling a clicky pattern number 27. You want Terrapatan Gagamangan, one of Coach Pulet Lady Kunatane, Score Terrapatan Gagamanke, you want a trap, I don't know, you put a crown. In one of the trap, I only put one terrapatan and get one Halakuna central lane Kenimuna. Put a good day here. Milford Chopin. Tavern City, not talking about. Orlando Parachi Chopin. Roma Colonia, not talking to me. But here in UK, quick. Parachi no get one quick one. Squad and Mungi Kwan, Terrapatan and get quick one. Get one tonight, what's on Get Quirk? Tiagi Quantane Swang, what a picture, Nikagi Quang Lenikuna Ramsimana, I want to play the Quang Quasi, what you want, throwing the Quantrava, and Get Quirk, and what a good two, and a chair level, Mabu, put it on. Chulak kongai kwang angwara ku tue bolo ko chia parong chia wa ge kwang pen tao ke ko chuan tere wa chang ke ko ko ko si ka ne hari ang tere wa chang ge ko mang ne bula ha kol den ro suan

0: 대구한테를 바쳐 넘겨 골망에 몰아붙이야. 대구한테는 안철의 공격이 황 플라파의 진영하나 앙화라 골투위 샹훈의 코나 완투 이탕 총매 보냈겠네. 왓싸는 골과 망자 펜드 크로시아나 뛰어보려다 망자 스크크에 끝났더니 치트강 쫄펜이 전 공기 황 블라카 옹라위 공프라테를 바쳐 넘겨 골투위 다친나나 정말의 플라 앙구투위 보내다고 콩치에이 바신 송기 과보라고 치아보고 양화를 클릭쳐버려만 개까지 뭉클어먹을 건나 헤트이기 광 헤트이기 광전에 헤트이기가 진코 헤트이기가 진코 때리고 치아놈들 구멍대 문화 크리시가 직접 승리 코스프레 고차 스프레가는 흉터먹고 했더니 강동망기가 뜨거운 화불라 흉터먹고 했더니 치아놈기 광고라 디스를 깨더니 개치아마 광전에 Tisugatan is an apparently Chung take Quakwa. Catch the singer. Go King Giva. Sumi Chen Quakio. Uncle Quakuma gets three of them on the chair. Make it as a game like again and a couple of them Haraguchi. They want to never tell who from Lulik China. After the trouble of one simple and critical of another, what's here? Keep on today.
1: Chamaraganda, near 7 minutes, I keep. One of my cousins, Chamaraganda, no,

막고 습까지 이야가나 제만의 것 그런 게 기한 깡가리 퇴생하려고 깨깨야 가빠져가는 멋짐키 뭐지 감자마 제만의 것 뭐라 이야기에 그것은 제만의 것 뭐라 이야기에 그것은 남아 17 가라가나 제만의 것 뭐라 이야기에 트와지 크로스구야 그 기야만 깡가나 점수의 것 뭐라 제만의 것 아마 그 습까지 아마 그 습까지 니약엔 딱딱문이 쪼까기 대화를 제만의 남아 17 어우 자호하자 뭐라 이야기에 뭐라 이야기에 골든 에르 것 뚜야 세하자 Golden Eras Kaji, Golden Eras Kaki Akka, Kari Tiba Nga Zayaka.